0: 바타 파바 칸도마 도지 후르지 기제 수단에 기디 실셰베 차인데 도지 쿨레 멤버마마 차에 자민 나조 대다라 선전 총라 나조초 난절라메 대다라 제소 송바다라 가사 멤버 정원 총어 실루와비 차와 추다 장다랑가 남라 차에 주소 가사 딩 실루와비 차와당 난딩인 전 찬양구 제브로 대바 남라 제베 주소 가사 초 땡연진 낭 땡연진 코나토르 제바 남라 만주기 규송 가사 치 쇼도 줄바 땡이 땡이 차바 코나메 진기야 상한 탐제 람도 키르시발라 만주라나 메비 규송 바데 테달 규데준 보시 텐남네 라얀 만주로 삼지 메이자 바시 송발라 탈람디르 답수 파와네 포자 주제 라이제 도지 시샤와 천인다더 용수 차와 띠니 Nyebe tundu samane jumdende ta saan zimbe tabu kusundu ishi to jingo namra chanchube koba nyesu senja. Tumongi duja chaye ladu susu gyao namda ritumbe tewa chimbe gyao shenyen chobi sudu sunwe. Kuzi tingi laya ta chanamdo ji kuyi nawa namdu gu sishin sabadan gyacheve namba taye vashi senbe nyingbo. Nyingi lekwan rinbo ji chudili chungwa ta chanamdo ji chago sundi ji jesu nawa samun buwa jeba la.
1: Chueta Shedik Lim Kong Bell Sagabe Chizen Dr. Doja Sanchembo Chua Negadite Nawe Januka Nyundu Shuchabta Peshe Nyundu Shuju Toma Kangchen Pyoge Tamche Kempasebe Peshe Kaji Nyundu Shubi Selo Nang